0: 睇得全个。
1: 系嘅，珍妮，望都系咁望啦。
2: 哎呀，
3: 珍妮，
2: 忽然间好辛苦。
3: 珍妮，你觉得点？珍妮，啊，我同你叫个医生啦、啊，
2: 啊，我都系唔得噶啦，全个。
3: 唔会嘅，珍妮，唔会嘅。你坐低休息下啦。
2: 全
3: 哥，你讲啦。
2: 不听得风雷震响，
3: 唔使怕，真系。
2: 好比惨杀狼，
3: 唔使惊，你唔使惊嘅。